0: 왔으니 아루떼 모두 마치니 요 쭈쭈가 풀라 타오쿠 손이 풀라 치게 타오게
1: 下午的活动内容是祭祖先，太阳偏西时分，人们来到村口山坡的祭台祭拜祖先，保佑子孙后代无病无灾、健康平安，以及增添财富。